시간은 나에 기다리지 않아 가짜 친구들 다 정리하고 나서 풀린 애들이랑 칠하고 있어 가시적인 인사 이제는 뭐 let it go 니 남친도 당연한 결과야 비싸미고 나를 믿지 못한다면 너도 let go